아기네 진다그러고 아기네 그저 67 파운드나 아기를 고라기 죽었을 어이려 저와두 같은 비 안나 안드레 1000 이 쟁기에 그저가 안드레 1000 에니어기 저가 아고스트는 이때 왜 번지네 그저 진목이 전에는 교네 Alright, end it again and we'll start 274. Aja, Alright, end it again and we'll start 274.